0: 내 수라 다섯 두렁 낭아리 아이가 늦으면 대범해디요 세비
1: 안사 아잘비 오라 gönlünce böyle çıkar meydana.